술 바부르도 먹고 빈대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어 물고 서태를 하량으로 총로 한 마루로 오락가락 거니다가 행순하는 술라꾼에 들켰구나. 포승으로 앞발을 메고